변하지 않을까 다정함 다두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'll be your 말 치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

왜 사랑은 결국 변해 네가 기대서 가벼워졌던 내 어깨 네가 자꾸 기대서 무거워졌네 Baby I'm so sorry But it's okay you know we came

0: 질 않네. 잠에서 깨면 난 사라져. 내 꿈에 나는 없어. Isn't it funny? Yeah, it's funny.
1: Yeah, time is running out. 나도 사실 겁이 나지만 답이 없잖아. 시간은 힘껏 걸어봤자 꿈쳐도 하지 않을 테니 fuck it, 어서 끝내고 오랜만에 가볍게 달리자. Let me go.
2: 가까웠던 만큼 멀리
1: I'll let you go.
2: 가까웠던 만큼 빨리
1: Baby, I'm sorry.
2: Believe me, baby, I'm so sorry.
1: What else can I do, do, do?

더한 그대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 세상은 너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의 숨을 쉬네 세상은 그물인데

반듯함을 강요해 직선이 되라고 너희 휘어진 자로제 달리라고 해 사방이 벽인데 벽돌을 얹으면서 등을 떠미는 넌 별인데 어른들의 헛된 소원 때문에 별똥별이 돼 너에게 삽을 건네준 손이 손가락질해 스스로 무덤 판거래 쇠

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.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의 숨을 쉬네. 세상은 그물인데 위기에 처한 그때 다 떠밀려가는데 물결에 저항을 해. 세상은 어항인데 어느덧 스물인데 낚시 바늘을 피해 안도의 숨을 쉬네.

항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그럼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. Happy ending은 됐어 Don't let me fade.

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이드.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. This is our last.

아침에 전화할게 잘 자기야 yeah. 통화 끝났지만 내 하루는 이제 시작 yeah.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둔 그 번호 오늘 밤도 재밌게 문자 너 전송 네 존재를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겠어